0: Mengenal, mempelajari, dan bertutur Bahasa Korea Hangunmal Hagusipayo Lughatus Salam.
1: Assalamualaikum semua. Hari ini bersama dengan saya Mariam. Hari ini Mariam bawa ayat apa eh? Cuaca macam mana hari ini semua? Cuaca bagus ke? Yes, Mariam hari ini bawa ayat cuaca bagus hari ini. Cuaca bagus hari ini. Bahasa Korea. 날씨 좋다. 오늘 날씨 좋다. 오늘 날씨 좋아요. 오늘 날씨 좋아요. 아, so 오늘 날씨 좋다도. 오늘 날씨 좋다. 이니 마참 기타 착갑 슨디리. 북한양 기타 낙 착갑 가 오랑. 아, 오늘 날씨 좋다. 오늘 날씨 진짜 좋다. 오늘 날씨 정말 좋다. 이니 마참 기트 착합 슨디리 답이 아다 오랑 기트 낙 니어 분 능아. 아 기트 착합 슨디리 답이 낙 오랑 능아 주가. 아 기트 딱 에스페라 니어 자왑 그 아빠가 기트 딱 에스페 기트 착합 슨디리즈. 오늘 날씨 좋다. 답이 갈라오 기트 낙 착합 오랑 오늘 날씨 좋아요. Like, someone asked me, 하리니 추아차 마차마나? 하리니 추아차 마차마나? 어, 오늘 날씨 좋아요. 오늘 날씨 좋아요. 작가분들이 오늘 날씨 좋다. 아, like that. 난, 르파스도 오늘 날씨 좋아요. 아따오, 오늘 날씨 좋다. 기트 끄나 차카 아빠 넥스? 하, 몰릴라. 기트 잘란잘란, 칸. 좀 잘란잘란. 좀 잘란잘란. 고랑 나따오, 크. 바사 코리아 마차마나? Okay, Mariam akan ajar esok. Korang tunggu eh. Assalamualaikum. Jumpa esok.
0: Hashtag penyiaran jakim.
2: Bila sebut tentang pertengkaran, pernah tak anda bersama pasangan ataupun bersama dengan rakan sekerja anda, ada sesuatu yang sangat mengecewakan anda? Apabila kita kecewa dan marah dengan pasangan, tarik nafas dalam-dalam.